입다야 시계배 뚜안 사이타만 아갱각대고 시역슬러 쪼고 시리 엔을 예비 스튜디오 아기름이 가이 무티엘라 인단바 시모이 티마나 라갈리안 Congratulations, and you have two latest star. You have excellent. You have a star. You have a star. 821 ash.